0: 라디오 말레이시아 방 FM.
1: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. 알함두릴라히 랍빌 아라민. 왓살라투 왓살람 알라 아슈라필 안비야 왈 무르살린 사이디나 와 마울라나 와 알라 알리히 와 사흐비히 아즈마인. Ya Allah, ya Tuhan kami, tiada Tuhan yang berhak disembah melainkan Engkau, ya Allah, Tuhan yang Maha Esa,